0: 我给你送，进去了，充电了。
1: 지팡이도 내놔라.
0: 너 여기 왜 왔어?
2: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?
0: 딴 말 말고 말해. 너 누구야?
2: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.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. 당대장님이 계시지. 만나게 해달라.
0: 장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? 신분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?
2: 증명서류가 있다.
0: 그거 줘봐.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. 그리고 우린 왜 찾아온 거야?
2: 그건 장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.
0: 너 다리 왜 다쳤어?
2: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.
0: 낙하산? 몇 명 내려갔어?
3: 나 혼자다.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.
0: 통신기는 금방 소리될 거야.
2: 그럼 잘 됐네. 통신기를 통해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. 그리고 새 연락 채널, 호출번호,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. 너네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?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.
4: 재성님!

0: 이분은 우리 장대장이시다. 도대체 여기 와 왔는지 말해봐.
1: 얘가 장대장이야. 말해봐.
2: 아이고, 장대장님이시구나. 드디어 뵙네요. 제가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.
0: 멈춰, 순터라.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.

0: 누가 이거를 꺼내놨어?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.
1: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?
0: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결판 낸 게.
1: 아버지,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?
0: 아이고,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.
1: 아니,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.
0: 걱정 마라.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. 여긴 위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위로하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.
1: 아버지, 아니 우리 남쪽으로 가서요.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요.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.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.
0: 네가 뭐 한다고.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. 내 집,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?
1: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으로 보내주세요. 제가 자리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.
0: 나도 널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.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지. 근데 지금은 안 돼.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. 나간 비가만 하면 바로 잡힌다.
1: 저 안 되면 보초분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.
0: 혼자는 안 된다. 나는 나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었어?
1: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 쪽은 연락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.
0: 급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.

0: 이정아, 밤중에 안 자고 뭐 하노?
1: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.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.

0: 유기족 사람의 분명히 맞아요.
1: 놈들이 아닐까?
0: 아니에요. 다른 건 말해도 이 신호만큼은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.
1: 아무도 믿으면 안 돼.
0: 네,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 이반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거기는 누군가 미행하면 바로 알아줄 수 있어요.
1: 지금 가려고?
0: 네. 이번 장소에 문제가 있으려고요. 접수자가 적군을 만나면 금방 하고 돌아올게요.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.
2: 조심해라.
0: 네.
3: 我想 Baron 求情了，坐。但是没办法，又到了关键时刻，必须得找你请示一下。
4: 程程
5: 到，
4: 你赶紧睡觉吧。
5: 是科长，那您有事喊我，我就在旁边，他也能听见。
4: 行。

0: 이제 이제 떨어서.
1: 어, 가까워지마!
2: 회장님! 형님의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?
3: 주변에 뭐야?
1: 아하, 이거 이틀 동안 소문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.
3: 말해,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?
1: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.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걸 듣고 도망쳤죠. 한참 지나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.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.
0: 씨발 거짓말하지마! 적군이 버전 집단하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!
1: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?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.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.
3: 남쪽으로? 꿈도 야무지네.
4: 야,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?
1: 형님, 정말이에요.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.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.
4: 또 날 속이려고?
1: 형님, 거짓말 아니에요.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.
0: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알지!
1: 형님,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.
0: 시끄러. 넘어가. 빨리. 눈 감아. 따라와.

0: 我去找找他有没有下去的路。等会儿，一鸣，先喊话。
1: 미태일날사형잘들어요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. 항상 먹기를 버리고 투하하며 목숨을 쌓아준다. 그리고 주권을 협상할 수 있지만 더한다면 다 죽여버린다.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.
2: 我还是下去看看吧。
0: 赵德壮、张扬子，你们在这儿警戒，其他人跟我下去看看沙子情况。走，
3: 是。